0: 몰라. 몰라.
1: 세사. 세사. 아이고.
0: 娘啊，井中有地道，石未落井，我已经从地道口出嚟啦。
2: 系啊，睇下我为你嘅性命焦急，连井中有暗道我都忘记了啊！
0: 多谢姑娘救命之恩啊！不相瞒，我已经饿咗三日三夜噶啦。
2: 我呢度仲有半碗芋头粥噶。
0: 多谢姑娘。
2: 我食过噶。
0: 食过都好，食过都好啊。